0: 病痛已经不能行走了，神医，领路。落轿，新人下轿。
1: 慢，靠边。大伙儿在这儿辛辛苦苦等了半天，怎么着也得让大伙儿瞧瞧新娘子长什么模样吧。
0: 弟兄们，你们说是不是啊？
2: 是啊，让我们看看。嗯，慢着，慢着，慢着，这位大哥，恕我眼拙，不知各位是哪路神仙下凡？多有得罪，多有得罪。这里有十两银子，就算是我给诸位赔罪了。<笑>
0: 今天呢，我们不要银子，
2: 你们要
0: 人啊，你们。
2: 是啊，
0: 走。
3: 快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

0: 과도한 스트레스 인해 정신을 잠시 잃은 것 같습니다. 빈혈 증세도 좀 있고요. 뭐 한숨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
1: 你是不是想问我为什么老爱看电影啊？我是想看看别人的爱情故事都是怎么结局的。